0: 깜짝 예미 존!
1: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
0: 깜짝 예미 존!
1: 뭐다 뭐 필요한 임포텐 루팔 끙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깜짝 예미 존!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미 존!
1: 이 먹어 벨라 그룹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Choy, pamakal ko may kape, Choy.
3: Ano nga kape? 3-in-1?
2: Ay, nila ko na, Choy, ah. Ang kinanglan ko yung subong niya, stick to one.
4: Easy as 1, 2, 3. More music all night.
5: Para lamang ABC.
4: Music so right.
5: More Sagabi.
4: Just the way it should be. More Sagabi.

0: 빵짱 예리죠.
1: 내가 생각하고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 스파가운 그 가미 스마라이
0: 빵짱 예리죠.
1: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끝망한 바가이 싹갈래와까
0: 빵짱 예리죠.
1: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죠.
1: 마이 먹어 말라 그린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쭈이쭈이 may kutsara ka na, Choy?
3: Oo, pila ka kabilo gusto mo, haw?
2: Choy, damuha, Choy. Kinanglan ko, Choy, inagdaga mga kutsara, Choy, para may magbisita man nga bayi sa kabuhi k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Quietly identify t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during an emergency. In situations like that, every second counts. And if someone seems to be watching you too closely, make brief eye contact. It shows you'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t lowers the chance of being targeted.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